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8월 30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후쿠이현의 세계시에 발표했던 레벨 5 폭우 특별경보를 오전 11시 40분 레벨 4 폭우 위험경보로 변경했습니다. 후쿠이현에서는 지금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각지에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해에서 뻗어나온 전선을 향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영향 등으로 동일본과 서일본에서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져 후쿠이현에서는 29일 밤부터 발달한 비구름이 걸쳐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의 24시간 강우량은 후쿠이현의 가쓰야마시에서 346.5mm, 후쿠이시 미야마에서 318mm, 사카이시 하루에에서 305mm,

0: 오노시에서 279.5mm로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을 대폭 웃돌아 모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후쿠이시와 오노시, 가츠야마시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폭우가 내려 침수와 하천 범람으로 중대 재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기상청은 오전 4시 30분에 레벨 5 폭우 특별 경보를 발표했으나 오전 11시 40분 모두 레벨 4 폭우 위험 경보로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 후쿠이현을 흐르는 쿠즈류강 수계의 다케다강은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범람 우려가 있다며 레벨 4 범람 위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31일 아침까지의 24시간에 내리는 최대 강우량은 후쿠이현에서 120mm, 이시카와현과 토야마현에서 100m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후쿠이현에서는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최대급 경계를 당부하는 동시에 토사재에 엄중히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낙뢰나 회오리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로 지금까지 양국에서 모두 682명이 숨졌고 네팔 측에서는 2,4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의 재해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675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실종자도 2,49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인 5명의 행방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국영매체가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55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실종자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각지에서 도로가 단절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의 터널 등에 많은 작업원이 갇혀있는 것으로 보여 중국 등 해외 전문가의 협력도 얻어 구조활동을 할 방침이지만 현지에서는 30일 비가 간헐적으로 내릴 전망이어서 2차 재해 위험에도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네팔의 카날 외교장관이 29일 전화로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양국의 국경에 걸쳐 발생한 재해 중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구조활동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며 양국은 단결,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터널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중국의 전문가 팀을 네팔에 파견하고 지원 물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날 외교장관도 중국과 계속 긴밀하게 연대해 실종자의 구조 활동에 협력해 대응하기로 확인했습니다.
0: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에 대해 카투만두 대학의 빙하와 기후변화 연구자인 리장 바쿠타 카야스타 교수가 29일 NHK 취재에 응했습니다. 리장 바쿠타 카야스타 교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눈과 빙하가 녹는 등 변화가 진행돼 홍수 등 재해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로 앞으로 녹는 빙하가 더욱 늘어나 재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이 미국의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차관 협의를 갖고 중국과 북조선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에 관해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27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은 일본 시간으로 28일 새벽 국무부에서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일미 양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란 정세에 관해 후나코시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후나코시 차관은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는 등 일본의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미 행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ICC 회원국은 12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연차회의 개최지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를 갖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을 주장하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ICC에 가입한 125개국과 지역은 올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연차회의의 개최지를 변경할지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카네 소장과 지금까지 제재가 부과된 판사나 검사 등도 입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대면 참가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회원국 회의 사무국은 곧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계자로부터는 회의가 약 3개월 후로 다가온 가운데 준비와 예산 확보 관점 등에서 최종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달 도쿄 나카노구의 시계 전문점에서 고급 외제 손목시계 4개 모두 약 2억 엔 상당을 훔친 혐의로 칠레 국적의 용의자 2명이 체포된 사건에서 경시청이 CCTV 영상을 추가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두 명으로 보이는 인물이 가게 안에 있던 시간은 불과 6초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칠레 국적으로 주소와 직업 불명인 23세의 피니아 구스만 제레미 파울로 용의자와 33세의 만사노 케사다 보리스 알렉시스 용의자는 지난 25일 도쿄 나카노구의 상업시설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입점한 시계 전문점에서 고급 외제 손목시계 4개 모두 약 2억 엔 상당을 훔친 절도 혐의로 체포돼 29일 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 두 명은 가게에 들어간 직후에 진열대를 망치로 깨고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시청이 가게 안 CCTV 영상을 추가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두 명으로 보이는 인물이 가게 안에 있던 것은 불과 6초 정도였던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가게의 CCTV에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23일 용의자로 보이는 2인조가 가게를 방문해 이번에 도난당한 시계가 놓여있던 진열대를 바라보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 관계자에 따르면 도난당한 시계 중에는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가장 고가인 상품도 포함돼 있어 경시청은 사전 답사를 한 다음 특히 고가인 시계를 노렸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아,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綺麗。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3: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2: 이네.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3: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3: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아가 말합니다.
2: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2: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가이토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0: 가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3: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2: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2: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가이토와 本当に 요리가 上手だね.
3: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2: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4: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4: 甘くて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4: 甘い
0: 달다입니다.
4: 美味しい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4: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4: 아마쿠테로
0: 바꾸고
4: 오이시를
0: 연결해서
4: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甘くて美味しいで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6: 広くて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1: 上野公園 어땠어요?
4: 上野公園은
0: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4: 도우데시다까?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6: 히로크테 기레에데 토테모 요갔다데스.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4: 히로크테
0: 는 이 형용사
4: 히로이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4: 기레에데
0: 는 나 형용사
4: 기레에나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4: 네를
0: 붙입니다.
4: 도데모 요갔다데스
0: 는 아주 좋았어요 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히로크테 히로크테 키레에데 히로크테 키레에데 도데모 요갔다데스.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4: 지사이, 지사이.
0: 귀엽다는
4: 가와이이, 가와이이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2: 작고 귀엽네. 작고 귀엽네.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4: 정확하나. 정확하나.
0: 편리하다는
4: 便利나. 便利나.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5: 정확で 便利ですね. 정확で 便利ですね.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 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3: どうぞ.
4: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2: きれい。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6: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3: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6: いいね。
7: 하루상의지혜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1: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정보와 저희 NHK 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최근에 이 하나카페에서는 매번 저희들이 첫머리에서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후쿠오카에서 기온이 40도를 넘는 이 혹서일, 이런 날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서는 폭우특별경보 가운데 제일 높은 레벨 5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1: 네, 도쿄에서도 22일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리고 또 천둥 번개도 치고 해서요.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0: 네, 정말 급변하는 날씨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날씨가 될지는 늘 좀 조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불안정한 날씨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 뉴스와 기상정보 등 이 최신 정보를 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여름에는 특히 이 날씨가 많이 변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외출하실 때는 많이 이런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저희 하나카페 홍보대사시죠.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으로부터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NHK 하나카페 덕분에 인연을 맺게 된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N가 마을인데요. 8월 23일 하나카페를 청취하다가 서울 N가 마을에 N가리 대표님이 보내신 메일이 소개돼서 즐거웠습니다. 시사 일본어 학원의 부설 연구 기관이자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민간 지식 플랫폼인 시사 일본 연구소의 시니어 리빙 신문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칼럼을 위해서 취재차 방문했습니다. 일본 음악과 공존하는 한국 사회를 실버세대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리고 일본 문화가 이 해외의 음악이나 음악 생활에 영향을 미친 현상을 자포니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연결하는 칼럼을 제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 서울 엔카 마을의 정기 모임이 열리는 노래방은 일본의 엔카 곡을 상당히 많이 보유한 곳입니다. 이 노래방 자체가 일본의 가라오케에서 시작돼서 한국에서 현지화된 일종의 신자포니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취재에 협조해 주신 엔카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서울 엔카 마을의 회원분들로부터 따뜻한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심각한 음치인 저는 노래는 부를 수 없었고요. 대신 서울 N가 마을의 회원님들의 출중한 N가 실력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어로 이루어진 N가가 이 한국의 감성과 만나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흥미롭게 관찰하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5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을 4천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 서울 N가 마을은요. 한국의 노래를 사랑하는 일본인 동호회 분들과도 정기적으로 교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열광한 일본의 엔가를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즐기게 되신 분들이 서울 엔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듯이 이 신자포니즘을 조명한 NHK 출판의 서적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에서 J-POP과 보컬로이드에 열광하는 해외의 젊은 세대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 J-POP과 보컬로이드에 열광할 것 같습니다. 시사이시조 작곡가님과 요로 다케시 교수님의 대담집 한국어판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에서도 이 젊은 시절의 음악 취향이 이후의 음악 취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 N가 마을을 알게 해주신 하나카페도 소개되어 있는 시사일본연구소의 칼럼과 시니어 리빙신문 32호가 있는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의 어드레스도 공유해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여기 예. 어드레스 공유해주셔서요. 제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예, 예. 너무 좋은, 정말 칼럼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그러죠. 그리고 더군다나 보니까 밑에 저희 하나카페 링크까지 걸어주셔갖고 정말 네. 홍보대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그 현지 안에서 심각한 음치인 저는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출중한 노래 실력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뭔가 좀 이렇게 또 잘 저희들도 상상이 갑니다. 그래도 저도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일본에서 가라오케가 굉장히 유행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갔는데 저는 뭐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대학원 때 그때 못 부른다고 했더니 나중에 교수님이 일본에서는 한두 곡 정도는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네요. 네.
1: 네, 다른 사람들도 다 부르는데 혼자 안 부르기엔 좀 쑥스럽잖아요.
0: 네, 그렇죠. 일본에서 이게 네. 하나의 뭐 서브컬처니까 그래도 뭐 워낙 회원님들이 잘 부르셔서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 구원모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전에 사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다 잘 회복이 된 뒤에 또 전처럼 이제 전시회 미술관 또 열심히 참관하시고 또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상회화 전시회를 보고 오셨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상회화 개인전, 송영부 개인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는 시각을 넘어 사유를 자극하며 현실 너머의 공간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 탐색을 드러내 대중들과 공유, 소통하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또 3차원 속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사변적으로 해석해 조절과 동화의 상호작용을 넘어선 추상화로 구축하였습니다. 직관과 감정을 곡선과 유기적 형태로 기하학적 질서 대신 생명체를 닮은 형상을 담고 있으며 구조적 엄격함보다는 장식적 자유로움, 신화적 상상력과 자율성으로 낭만주의적 정서를 표현한 빛의 여행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그러면서 질문해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갔던 추상화는 무엇인지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추상화를 그린다면 어떤 주제로 그리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답변은 방송에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품 사진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 적어주셨는데요. 또 많은 첨부 파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 설명뿐만 아니라 이 사진을 보니까 역시 야 이게 추상화구나. 근데 어떤 건 뭐 그 식탁 같은가 거기에 물고기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네. 작품은 보니까 여기도 식탁 같은데 물고기가 있고 술병이 있고 그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아니면 이렇게 빨간 바탕에 네. 하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렇죠. 무엇일까요? 네, 분필 같기도 하고
0: 봉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분필 네.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추상화의 묘미인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네. 건데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좋은 작품 보기에서 감사하고요. 근데 질문이 야, 이 네. 그림의 문외 아닌 저에게는 좀 어려운데 이충현 아나운서 어떤 추상화 어떤 게 제일 관심이 갔습니까?
1: 저는 추상화라고 하면 저희 방송에도 한번 출연을 해주셨던 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이우환 작가님이세요. 네. 네, 이우환님의 작품 일반적으로 추상화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인터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0: 네.
1: 네, 그래서 그 일본의 모노파와 연결되는 현대 미술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인데 뭐 선으로부터 아니면 점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 이우환 작가의 추상화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이대호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0: 저는 뭐 추상화인지 좀 정통 추상화는 아닌데 미안한데 뭐 역시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역시 네. 그 사회의 전쟁의 잔혹성이라든지 이것을 정말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 내용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보고서 좀 어떤 메시지성이 있어서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도 이분도 추상화라고 하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 김환기 님의 우주라는 그림이 이것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뉴스에서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경매에 나왔는데 132억 정확하게 막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국 화가 중에 132억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아무나 점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약간 소용돌이 같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우주의 태양계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정묘화였는데 잘 보고 있으면 약간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야, 이거 역시 뭔가 다르다 이랬는데, 그래도 132억은 좀 네, 저 논의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1: 네, 모든 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언감생심 제가 추상화를 그린다는 건 뭐 꿈꾸기도 어려우니까 무슨 추상화를 그리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은 감히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1: 네, 네 구원부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은 토야마시 야츠오마치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오하라 가제노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농작물이 바람의 피해를 입지 않고 풍작이 되도록 기원하는 이 오하라 가제노본은 이 3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석양이 질 무렵에 똑같은 유가타와 합비 차림을 한 무용수들이요. 이 호궁이라는 악기와 또 샤미센 이 악기들 가지고 지카타라고 불리는 이 반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칠오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사가 일곱 글자와 다섯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오아라라는 뭐 추임새 같은 것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1: 네, 이 오아라라고 하는 말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오와라이, 크게 웃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오와라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마을 안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던 것이 오와라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볏짚 다발이 크게 자라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큰 볏짚을 일본 말로 오와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야츠오 근처에 있었던 오하라무라라고 하는 곳에 젊은 아가씨가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오하라무라 설이 있는데 아주 설이 많다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아무튼 태풍이 오는 시기에 이 수확 전에 벼가 바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바람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이 풍작 기원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 맞쓰리를 가제노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네마끼봉, 그러니까 씨 뿌리는 봉, 또 모내기봉, 또 그래서 이 현지에서는 이 쉬는 날을 이렇게 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요. 거기서 이 명칭이 유래됐지 않나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오하라 카제노봉에는 춤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씨를 뿌리고 벼를 베는 농사일의 움직임을 표현한 풍년춤, 호냉 오돌이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농사일의 모습을 직선적이고 힘찬 움직임 속에서 아주 섬세함을 담아 표현한 매력적인 춤인 남자춤, 그러니까 오토코 오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야츠오의 사계절을 표현한 여자춤, 온나 오돌이, 그리고 남자춤과 여자춤을 조합해서 남녀가 짝을 이루어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추는 남녀 혼합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일본의 축제라든가 이 춤이라고 하면은 아주 화려한 춤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하라 카제노봉은 그것과는 좀 정반대 아주 조용한 춤이 특징입니다.
0: 네, 이 도야마현의 야츠오마치에 가실 분들은요. JR 도야마역에서 다카야마 본선을 타시고요. 예, 에츄 야츠오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 항공편을 이용하실 경우는 도야마 공항까지 가셔서 공항에서 이제 택시로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어느 편을 이용하셔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1: 네, 오늘 관광정보는 토야마시 야츠오마치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오하라 카제노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업로드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는 최신 뉴스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 아래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로드한 다음에 3개월 정도 되면 원칙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나가사키 원폭의 날 81년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해서 그의 말까지 7만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열린 평화기념식을 짧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군마현 누마타 축제에서 여자들만이 지는 탱구 미꼬시라는 영상인데요. 이 군마현 누마타시에서 8월 3일 누마타 축제가 열린 가운데 이 커다란 탱구 얼굴의 가마, 미꼬시를 만든

0: 들어서 여자들만 짊어지는 탱구 미꾸지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이 탱구는 요괴나 요사스러운 마귀로 불리며 두려워했던 그 전설상의 존재였지만요. 이후부터는 신으로 숭배해왔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쿠마모토 종합병원 지진 발생 때 수술실 모습 영상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쿠마모토 야스시로 시의 핵심 병원 가운데 하나인 이 쿠마모토 종합병원의 수술실 카메라에 지진 발생 시의 생생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7월 28일에 발생했던 쿠마모토 지진이 얼마나 큰 흔들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은 단수로 인해서 일반 외래 진료를 중단했지만 8월 5일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0: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많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느끼신 점,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주변에도 태풍들이 연달아 계속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바람뿐만 아니라 폭우 아니면 폭염에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30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후쿠이현의 세계시에 발표했던 레벨 5 폭우 특별경보를 오전 11시 40분 레벨 4 폭우 위험경보로 변경했습니다. 후쿠이현에서는 지금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각지에서 하천범람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해에서 뻗어나온 전선을 향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영향 등으로 동일본과 서일본에서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져 후쿠이현에서는 29일 밤부터 발달한 비구름이 걸쳐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의 24시간 강우량은 후쿠이현의 가쓰야마시에서 346.5mm, 후쿠이시 미야마에서 318mm, 사카이시 하루에에서 305mm, 오노시에서 279.5mm로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을 대폭 웃돌아 모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후쿠이시와 오노시, 가쓰야마시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폭우가 내려 침수와 하천범람으로 중대 재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기상청은 오전 4시 30분에 레벨 5 폭우 특별 경보를 발표했으나 오전 11시 40분 모두 레벨 4 폭우 위험 경보로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 후쿠이현을 흐르는 쿠즈류강 수계의 다케다강은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범람 우려가 있다며 레벨 4 범람 위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31일 아침까지의 24시간에 내리는 최대 강우량은 후쿠이현에서 120mm, 이시카와현과 토야마현에서 100m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후쿠이현에서는 저지대 침수와 하천범람에 최대급 경계를 당부하는 동시에 토사재해에 엄중히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낙뢰나 회오리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로 지금까지 양국에서 모두 682명이 숨졌고 네팔 측에서는 2,4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의 재해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675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실종자도 2,49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인 5명의 행방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국영 매체가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55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실종자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각지에서 도로가 단절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의 터널 등에 많은 작업원이 갇혀있는 것으로 보여 중국 등 해외 전문가의 협력도 얻어 구조활동을 할 방침이지만 현지에서는 30일 비가 간헐적으로 내릴 전망이어서 2차 재해 위험에도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네팔의 카날 외교장관이 29일 전화로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양국의 국경에 걸쳐 발생한 재해 중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구조활동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며 양국은 단결,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터널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중국의 전문가팀을 네팔에 파견하고 지원물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날 외교장관도 중국과 계속 긴밀하게 연대해 실종자의 구조활동에 협력해 대응하기로 확인했습니다.
0: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에 대해 카투만두 대학의 빙하와 기후변화 연구자인 리장 바쿠타 카야스타 교수가 29일 NHK 취재에 응했습니다. 리장 바쿠타 카야스타 교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눈과 빙하가 녹는 등 변화가 진행돼 홍수 등 재해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로 앞으로 녹는 빙하가 더욱 늘어나 재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이 미국의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차관 협의를 갖고 중국과 북조선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에 관해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27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은 일본 시간으로 28일 새벽 국무부에서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일미 양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란 정세에 관해 후나코시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후나코시 차관은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는 등 일본의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미 행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ICC 회원국은 12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연차회의 개최지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를 갖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을 주장하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ICC에 가입한 125개국과 지역은 올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연차회의의 개최지를 변경할지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카네 소장과 지금까지 제재가 부과된 판사나 검사 등도 입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대면 참가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회원국 회의 사무국은 곧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계자로부터는 회의가 약 3개월 후로 다가온 가운데 준비와 예산 확보 관점 등에서 최종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달 도쿄 나카노구의 시계 전문점에서 고급 외제 손목시계 4개 모두 약 2억 엔 상당을 훔친 혐의로 칠레 국적의 용의자 2명이 체포된 사건에서 경시청이 CCTV 영상을 추가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두 명으로 보이는 인물이 가게 안에 있던 시간은 불과 6초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칠레 국적으로 주소와 직업 불명인 23세의 피니아 구스만 제레미 파울로 용의자와 33세의 만사노 케사다 보리스 알렉시스 용의자는 지난 25일 도쿄 나카노구의 상업시설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입점한 시계 전문점에서 고급 외제 손목시계 4개 모두 약 2억 엔 상당을 훔친 절도 혐의로 체포돼 29일 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 두 명은 가게에 들어간 직후에 진열대를 망치로 깨고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시청이 가게 안 CCTV 영상을 추가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두 명으로 보이는 인물이 가게 안에 있던 것은 불과 6초 정도였던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가게의 CCTV에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23일 용의자로 보이는 2인조가 가게를 방문해 이번에 도난당한 시계가 놓여있던 진열대를 바라보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 관계자에 따르면 도난당한 시계 중에는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가장 고가인 상품도 포함돼 있어 경시청은 사전 답사를 한 다음 특히 고가인 시계를 노렸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아, 가이토,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0: 그와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1: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카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1: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1: 내가 만들었어. 자.
0: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아가 말합니다.
3: 기래.
1: 예쁘다.
0: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1: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1: 잘 먹겠습니다.
0: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1: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0: 미아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1: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0: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1: 나 셰프가 되고 싶어.
0: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이네.
1: 좋지.
0: 셰프가 되고 싶다는 카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1: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1: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1: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크테의
1: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1: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1: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1: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크테로
1: 바꾸고
5: 오이시를
1: 연결해서
5: 아마크테 오이시라고
1: 하면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0: 잘 따라하셨어요?
1: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뜻을 확인할까요?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0: 上野公園 어땠어요?
5: 上野公園은
1: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どうでしたか?
1: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広くて는
1: 이 형용사
5: 広い
1: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綺麗で는
1: 나 형용사
5: 綺麗な
1: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를
1: 붙입니다.
5: とても良かったです.는
1: 아주 좋았어요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그럼이밖에도느낀점을말해볼까요?고양이모양의장식품을선물로받았다고가정해보세요.작고귀엽네요라고말해보세요.작다는
5: 小さい小さい
1: 귀엽다는
5: かわいいかわいい
1: 입니다.맨끝에동의를구하는네를붙여서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3: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1: 여러분이일본전차에대해어떻게느끼냐는질문을받았다고가정해보세요.정확하고편리하네요라고말해보세요.정확하다는
5: 正確な
1: 편리하다는
5: 便利な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正確で便利ですね。
0: 잘따라하셨어요?
1: 오늘의추가표현은도시락을꺼내놓으면서가이토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8: どうぞ.
5: どうぞ.
1: 는자,드세요.여기있어요.라는뜻으로상대방에게식사같은걸권할때사용합니다.이밖에도허가를구하거나뭔가를건네면서말하기도합니다.
0: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どうぞ.
1: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3: きれい。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9: ハルさんの知恵袋。
0: 이어서ハル상의知恵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벚꽃구경,오하나미에대해소개해드리죠.
1: 일본에서는3월부터5월경에걸쳐남쪽에서북쪽으로북상하면서벚꽃이피는데요.벚꽃이피는시기가되면각지의개화예상이나개화상황을알려줍니다.그정보를봐가면서벚꽃구경을가는계획을세우는사람도많죠.
0: 그렇군요.다들어떤곳에서오하나미를합니까?
1: 가까운공원이나벚꽃가로수아래를걷기도하고벚꽃명소까지일부러보러가기도하는데요.도쿄에서는우에노공원이나신주쿠교엔같은데가벚꽃구경하는곳으로유명하죠.스미다가와강이나메구로가와강가의벚꽃가로수도인기가있습니다.조명을받은밤벚꽃도정취가있어볼만하니한번가보시면좋을거예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0: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정보와 저희 NHK 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0: 최근에 이 하나카페에서는 매번 저희들이 첫머리에서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후쿠오카에서 기온이 40도를 넘는 이 혹서일, 이런 날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서는 폭우특별경보 가운데 제일 높은 레벨 5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1: 네, 도쿄에서도 22일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리고 또 천둥 번개도 치고 해서요.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0: 네, 정말 급변하는 날씨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날씨가 될지는 늘 좀 조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불안정한 날씨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 뉴스와 기상정보 등 이 최신 정보를 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여름에는 특히 이 날씨가 많이 변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외출하실 때는 많이 이런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저희 하나카페 홍보대사시죠.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으로부터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NHK 하나카페 덕분에 인연을 맺게 된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N가 마을인데요. 8월 23일 하나카페를 청취하다가 서울 N가 마을에 N가리 대표님이 보내신 메일이 소개돼서 즐거웠습니다. 시사일본어 학원의 부설 연구기관이자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민간 지식 플랫폼인 시사일본연구소의 시니어 리빙 신문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칼럼을 위해서 취재차 방문했습니다. 일본 음악과 공존하는 한국 사회를 실버세대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리고 일본 문화가 이 해외의 음악이나 음악생활에 영향을 미친 현상을 자포니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연결하는 칼럼을 제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 서울 엔카 마을의 정기 모임이 열리는 노래방은 일본의 엔카곡을 상당히 많이 보유한 곳입니다. 이 노래방 자체가 일본의 가라오케에서 시작돼서 한국에서 현지화된 일종의 신자포니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취재에 협조해 주신 엔카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서울 엔카 마을의 회원분들로부터 따뜻한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심각한 음치인 저는 노래는 부를 수 없었고요. 대신 서울 N가 마을의 회원님들의 출중한 N가 실력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어로 이루어진 N가가 이 한국의 감성과 만나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흥미롭게 관찰하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5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을 4천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 서울 N가 마을은요. 한국의 노래를 사랑하는 일본인 동호회 분들과도 정기적으로 교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열광한 일본의 엔가를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즐기게 되신 분들이 서울 엔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듯이 이 신자포니즘을 조명한 NHK 출판의 서적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에서 이 J-POP과 보컬로이드에 열광하는 해외의 젊은 세대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 J-POP과 보컬로이드에 열광할 것 같습니다. 히사이시조 작곡가님과 요로 다케시 교수님의 대담집 한국어판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에서도 이 젊은 시절의 음악 취향이 이후의 음악 취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 N가 마을을 알게 해주신 하나카페도 소개되어 있는 시사일본연구소의 칼럼과 시니어 리빙 신문 32호가 있는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의 어드레스도 공유해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여기 예. 어드레스 공유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예. 너무 좋은, 정말 칼럼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그러죠. 그리고 더군다나 보니까 밑에 저희 하나카페 링크까지 걸어주셔갖고 정말 네. 홍보대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그 현지 안에서 심각한 음치인 저는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출중한 노래 실력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뭔가 좀 이렇게 또 잘 저희들도 상상이 갑니다. 그래도 아, 저도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일본에서 가라오케가 굉장히 유행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갔는데 저는 뭐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대학원 때. 그랬더니 못 부른다고 했더니 나중에 교수님이 일본에서는 한두 곡 정도는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네요. 네.
1: 네, 다른 사람들도 다 부르는데 혼자 안 부르기엔 좀 쑥스럽잖아요.
0: 네, 그렇죠. 일본에서 이게
1: 네.
0: 하나의 뭐 서브컬처니까 그래도 뭐 워낙 회원님들이 잘 부르셔서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 구원모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전에 사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다잘 회복이 된 뒤에 또 전처럼 이제 전시회 미술관 또 열심히 참관하시고 또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상회화 전시회를 보고 오셨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상회화 개인전, 송영부 개인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는 시각을 넘어 사유를 자극하며 현실 너머의 공간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 탐색을 드러내 대중들과 공유, 소통하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또 3차원 속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사변적으로 해석해 조절과 동화의 상호작용을 넘어선 추상화로 구축하였습니다. 직관과 감정을 곡선과 유기적 형태로 기하학적 질서 대신 생명체를 닮은 형상을 담고 있으며 구조적 엄격함보다는 장식적 자유로움, 신화적 상상력과 자율성으로 낭만주의적 정서를 표현한 빛의 여행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그러면서 질문해 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갔던 추상화는 무엇인지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추상화를 그린다면 어떤 주제로 그리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답변은 방송에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품 사진은
1: 네.
0: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맙습니다. 끝! 적어주셨는데요. 또 많은 첨부 파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 네.
0: 저희도 이 설명뿐만 아니라 이 사진을 보니까 역시, 야, 이게 추상화구나. 근데 어떤 건 뭐, 그 식탁 같은가? 거기에 물고기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1: 네.
0: 작품은 보니까 여기도 식탁 같은데 물고기가 있고 술병이 있고 그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1: 네, 아니면 이렇게 빨간 바탕에
0: 그러니까. 네.
1: 하얀 게 이렇게 있는데,
0: 그러죠.
1: 이거는 무엇일까요? 네,
0: 봉,
1: 분필 같기도
0: 작은 봉
1: 하고.
0: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1: 네.
0: 분필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추상화의 묘미인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건데,
1: 네.
0: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좋은 작품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질문이, 야, 이 그림의 문외 아닌 저에게는 좀 어려운데, 이충희 아나운서 어떤 추상화, 어떤 게 제일 관심이 갔습니까?
1: 저는 추상화라고 하면 저희 방송에도 한번 출연을 해주셨던 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이우환 작가님이세요.
0: 네.
1: 네, 이우환님의 작품 일반적으로 추상화로 분류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인터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0: 네.
1: 네, 그래서 그 일본의 모노파와 연결되는 현대 미술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인데 뭐 선으로부터 아니면 점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 이우환 작가의 추상화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이대호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0: 저는 뭐 추상화인지 좀 정통 추상화는 아닌데, 미안한데, 뭐, 역시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역시
1: 네.
0: 그 사회의 전쟁의 잔혹성이라든지 이것을 정말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 내용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보고서 좀 어떤 메시지성이 있어서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상화, 그 다음에 한국에도 이분도 추상화라고 하니까 좀잘 모르겠는데, 김환기 님의 우주라는 그림이, 이것도 제가 직접 본건 아니고 뉴스에서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경매에 나왔는데 132억 이제 정확하게 막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국 화가 중에 132억?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아무나 점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약간 소용돌이 같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우주의 태양계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정묘화였는데 잘 보고 있으면 약간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야 이거 역시 뭔가 다르다 이랬는데 그래도 132억은 좀 네, 저 문의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1: 네, 모든 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언감생심 제가 추상화를 그린다는 건 뭐 꿈꾸기도 어려우니까 무슨 추상화를 그리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은 감히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1: 네, 네 구원무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은 토야마시 야츠오마치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오하라 가즈노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농작물이 바람의 피해를 입지 않고 풍작이 되도록 기원하는 이 오하라 가즈노본은 이 3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석양이 질 무렵에 똑같은 유가타와 합비 차림을 한 무용수들이요. 이 호궁이라는 악기와 또 샤미센 이 악기들 가지고 지까따라고 불리는 이 반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칠오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사가 일곱 글자와 다섯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오아라라는 뭐 추임새 같은 것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1: 네, 이 오아라라고 하는 말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오와라이, 크게 웃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오와라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마을 안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던 것이 오와라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볏짚 다발이 크게 자라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큰 볏짚을 일본 말로 오와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야츠 근처에 있었던 오하라무라라고 하는 곳에 젊은 아가씨가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오하라무라 설이 있는데 아주 설이 많다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아무튼 태풍이 오는 시기에 이 수확 전에 벼가 바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바람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이 풍작 기원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 맞쓰리를 가제노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네마끼봉, 그러니까 씨 뿌리는 봉, 또 모내기봉, 또 그래서 이 현지에서는 이 쉬는 날을 이렇게 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요. 거기서 이 명칭이 유래됐지 않나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오하라 카제노봉에는 춤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씨를 뿌리고 벼를 베는 농사일의 움직임을 표현한 풍년춤, 호응 오돌이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농사일의 모습을 직선적이고 힘찬 움직임 속에서 아주 섬세함을 담아 표현한 매력적인 춤인 남자춤, 그러니까 오토코 오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야츠오의 사계절을 표현한 여자춤, 온나 오도리, 그리고 남자춤과 여자춤을 조합해서 남녀가 짝을 이루어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추는 남녀 혼합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일본의 축제라든가 이 춤이라고 하면은 아주 화려한 춤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하라 카즈노봉은 그것과는 좀 정반대 아주 조용한 춤이 특징입니다.
0: 네, 이 도야마현의 야츠오마치에 가실 분들은요. JR 도야마역에서 다카야마 본선을 타시고요. 예, 에츄 야츠오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 항공편을 이용하실 경우에 도야마 공항까지 가셔서 공항에서 이제 택시로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어느 편을 이용하셔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1: 네, 오늘 관광정보는 토야마시 야츠오마치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0: 사흘 동안 열리는 오하라 카지노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업로드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는 최신 뉴스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 아래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로드한 다음에 3개월 정도 되면 원칙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나가사키 원폭의 날 81년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해서 그해 말까지 7만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열린 평화 기념식을 짧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군마현 누마타 축제에서 여자들만이 지는 탱구 미꼬시라는 영상인데요. 이 군마현 누마타시에서 8월 3일 누마타 축제가 열린 가운데 이 커다란 탱구 얼굴의 가마, 미꼬시를 만들어서 여자들만 짊어지는 탱구 미꼬시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이 탱구는 요괴나 요사스러운 마귀로 불리며 두려워했던 그 전설상의 존재였지만요. 이후부터는 신으로 숭배해왔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쿠마모토 종합병원 지진 발생 때 수술실 모습 영상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쿠마모토 야스시로시의 핵심 병원 가운데 하나인 이 쿠마모토 종합병원의 수술실 카메라에 지진 발생 시의 생생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7월 28일에 발생했던 쿠마모토 지진이 얼마나 큰 흔들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은 단수로 인해서 일반 외래 진료를 중단했지만 8월 5일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1: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많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느끼신 점,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 많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주변에도 태풍들이 연달아 계속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바람뿐만 아니라 폭우 아니면 폭염으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정보와 저희 NHK 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0: 최근에 이 하나카페에서는 매번 저희들이 첫머리에서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후쿠오카에서 기온이 40도를 넘는 이 혹서일, 이런 날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서는 폭우특별경보 가운데 제일 높은 레벨 5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1: 네, 도쿄에서도 22일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리고 또 천둥 번개도 치고해서요.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0: 네, 정말 급변하는 날씨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날씨가 될지는 늘 좀 조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불안정한 날씨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 뉴스와 기상정보 등 이 최신 정보를 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여름에는 특히 이 날씨가 많이 변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외출하실 때는 많이 이런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저희 하나카페 홍보대사시죠.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으로부터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NHK 하나카페 덕분에 인연을 맺게 된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N가 마을인데요. 8월 23일 하나카페를 청취하다가 서울 N가 마을에 N가리 대표님이 보내신 메일이 소개돼서 즐거웠습니다. 시사 일본어 학원의 부설 연구 기관이자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민간 지식 플랫폼인 시사 일본 연구소의 시니어 리빙 신문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칼럼을 위해서 취재차 방문했습니다. 일본 음악과 공존하는 한국 사회를 실버세대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리고 일본 문화가 이 해외의 음악이나 음악 생활에 영향을 미친 현상을 자포니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연결하는 칼럼을 제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 서울 N가 마을의 정기 모임이 열리는 노래방은 일본의 N가 곡을 상당히 많이 보유한 곳입니다. 이 노래방 자체가 일본의 가라오케에서 시작돼서 한국에서 현지화된 일종의 신자포니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취재에 협조해 주신 N가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서울 N가 마을의 회원분들로부터 따뜻한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심각한 음치인 저는 노래는 부를 수 없었고요. 대신 서울 N가 마을의 회원님들의 출중한 N가 실력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어로 이루어진 N가가 이 한국의 감성과 만나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흥미롭게 관찰하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5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을 4천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 서울 N가 마을은요. 한국의 노래를 사랑하는 일본인 동호회 분들과도 정기적으로 교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열광한 일본의 N가를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즐기게 되신 분들이 서울 N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듯이 신자포니즘을 조명한 NHK 출판의 서적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에서 J-POP과 보컬로이드에 열광하는 해외의 젊은 세대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 J-POP과 보컬로이드에 열광할 것 같습니다. 시사이시조 작곡가님과 요로 다케시 교수님의 대담집 한국어판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에서도 이 젊은 시절의 음악 취향이 이후의 음악 취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 N가 마을을 알게 해주신 하나카페도 소개되어 있는 시사일본연구소의 칼럼과 시니어 리빙 신문 32호가 있는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의 어드레스도 공유해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여기 네. 어드레스 공유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예. 네. 너무 좋은, 정말 칼럼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그러죠. 그리고 더군다나 보니까 밑에 저희 하나카페 링크까지 걸어주셔갖고 정말 네. 홍보대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그 현지 안에서 심각한 음치인 저는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0: 출중한 노래 실력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뭔가 좀 이렇게 또 잘 저희들도 상상이 갑니다. 그래도 아, 저도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일본에서 가라오케가 굉장히 유행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갔는데 저는 뭐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대학원 때 그랬더니 못 부른다고 했더니 나중에 교수님이 일본에서는 한두 곡 정도는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네요. 네.
1: 네, 다른 사람들도 다 부르는데 혼자 안 부르기에는 좀 쑥스럽잖아요.
0: 네, 그렇죠. 일본에서 이게 네. 하나의 뭐 서브컬처니까 그래도 뭐 워낙 회원님들이 잘 부르셔서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 구원모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전에 사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다 잘 회복이 된 뒤에 또 전처럼 이제 전시회 미술관 또 열심히 참관하시고 또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상회화 전시회를 보고 오셨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상회화 개인전, 송영부 개인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는 시각을 넘어 사유를 자극하며 현실 너머의 공간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 탐색을 드러내 대중들과 공유, 소통하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또 3차원 속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사변적으로 해석해 조절과 동화의 상호작용을 넘어선 추상화로 구축하였습니다. 직관과 감정을 곡선과 유기적 형태로 기하학적 질서 대신 생명체를 닮은 형상을 담고 있으며 구조적 엄격함보다는 장식적 자유로움, 신화적 상상력과 자율성으로 낭만주의적 정서를 표현한 빛의 여행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그러면서 질문해 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갔던 추상화는 무엇인지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추상화를 그린다면 어떤 주제로 그리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답변은 방송에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작품 사진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맙습니다. 끝 적어주셨는데요. 또 많은 첨부 파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 설명뿐만 아니라 이 사진을 보니까 역시 야 이게 추상화구나. 근데 어떤 건 뭐 그 식탁 같은가 거기에 물고기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네. 작품은 보니까 여기도 식탁 같은데 물고기가 있고 술병이 있고 그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아니면 이렇게 빨간 바탕에 네. 하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무엇일까요? 네, 분필 같기도 하고
0: 봉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분필 네.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추상화의 묘미인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네. 건데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좋은 작품 거기서 감사하고요. 근데 질문이 야, 이 네. 그림의 문외 아닌 저에게는 좀 어려운데 이충현 아나운서 어떤 추상화 어떤 게 제일 관심이 갔습니까?
1: 저는 추상화라고 하면 저희 방송에도 한번 출연을 해주셨던 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이우환 작가님이세요. 네. 네, 이우환님의 작품 일반적으로 추상화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인터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0: 네.
1: 네, 그래서 그 일본의 모노파와 연결되는 현대미술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인데 뭐 선으로부터 아니면 점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 이유한 작가의 추상화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이대호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0: 저는 뭐 추상화인지 좀 정통 추상화는 아닌데 미안한데 뭐 역시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역시 네. 그 사회의 전쟁의 잔혹성이라든지 이것을 정말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 내용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보고서 좀 어떤 메시지성이 있어서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상화, 그 다음에 한국에도 이분도 추상화라고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김환기 님의 우주라는 그림이 이것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뉴스에서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경매에 나왔는데 132억. 그치? 정확하게 막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국 화가 중에 132억?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아무나 점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약간 소용돌이 같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우주의 태양계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정묘화였는데 잘 보고 있으면 약간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야 이거 역시 뭔가 다르다 이랬는데 그래도 132억은 좀 네, 저 논의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1: 네, 모든 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언감생심 제가 추상화를 그린다는 건 뭐 꿈꾸기도 어려우니까 무슨 추상화를 그리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은 감히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1: 네, 네 구원부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은 토야마시 야츠오마치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오하라 가제노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농작물이 바람의 피해를 입지 않고 풍작이 되도록 기원하는 이 오하라 가제노본은 이 3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석양이 질 무렵에 똑같은 유가따와 합비 차림을 한 무용수들이요. 이 호궁이라는 악기와 또 샤미센 이 악기들 가지고 지까따라고 불리는 이 반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칠오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사가 일곱 글자와 다섯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오아라라는 뭐 추임새 같은 것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1: 네, 이 오아라라고 하는 말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오와라이, 크게 웃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오와라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마을 안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던 것이 오와라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볏짚 다발이 크게 자라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큰 볏짚을 일본 말로 오와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야츠오 근처에 있었던 이 오하라무라라고 하는 곳에 젊은 아가씨가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오하라무라 설이 있는데 아주 설이 많다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아무튼 태풍이 오는 시기에 이 수확 전에 벼가 바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바람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이 풍작 기원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 맞슬이를 가제노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네마끼봉, 그러니까 씨 뿌리는 봉, 또 모내기봉, 또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 쉬는 날을 이렇게 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요. 거기서 이 명칭이 유래됐지 않나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오하라 카제노봉에는 춤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씨를 뿌리고 벼를 베는 농사일의 움직임을 표현한 풍년춤, 호냉 오돌이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농사일의 모습을 직선적이고 힘찬 움직임 속에서 아주 섬세함을 담아 표현한 매력적인 춤인 남자춤, 그러니까 오토코 오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야츠오의 사계절을 표현한 여자춤, 온나 오돌이, 그리고 남자춤과 여자춤을 조합해서 남녀가 짝을 이루어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주는 남녀 혼합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일본의 축제라든가 이 춤이라고 하면은 아주 화려한 춤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하라 카제노봉은 그것과는 좀 정반대 아주 조용한 춤이 특징입니다.
0: 네, 이 도야마현의 야츠오마치에 가실 분들은요. JR 도야마역에서 다카야마 본선을 타시고요. 이 에츄 야츠오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 항공편을 이용하실 경우에 도야마 공항까지 가셔서 공항에서 이제 택시로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어느 편을 이용하셔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1: 네, 오늘 관광 정보는 토야마시 야츠오마치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0: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가사키 시 평화공원에서 열린 평화 기념식을 짧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군마현 누마타 축제에서 여자들만이 지는 탱구 미꼬시라는 영상인데요. 이 군마현 누마타시에서 8월 3일 누마타 축제가 열린 가운데 이 커다란 탱구 얼굴의 가마, 미꼬시를 만들어서 여자들만 짊어지는 탱구 미꼬시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이 탱구는 요괴나 요사스러운 마귀로 불리며 두려워했던 그 전설상의 존재였지만요. 이후부터는 신으로 숭배해왔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쿠마모토 종합병원 지진 발생 때 수술실 모습 영상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쿠마모토 야스시로시의 핵심 병원 가운데 하나인 이 쿠마모토 종합병원의 수술실 카메라에 지진 발생 시의 생생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7월 28일에 발생했던 쿠마모토 지진이 얼마나 큰 흔들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은 단수로 인해서 일반 외래 진료를 중단했지만 8월 5일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1: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많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느끼신 점,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주변에도 태풍들이 연달아 계속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바람뿐만 아니라 폭우 아니면 폭염에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8월 30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후쿠이현의 세계시에 발표했던 레벨 5 폭우 특별경보를 오전 11시 40분 레벨 4 폭우 위험경보로 변경했습니다. 후쿠이현에서는 지금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각지에서 하천범람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해에서 뻗어나온 전선을 향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영향 등으로 동일본과 서일본에서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져 후쿠이현에서는 29일 밤부터 발달한 비구름이 걸쳐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의 24시간 강우량은 후쿠이현의 가스야마시에서 346.5mm, 후쿠이시 미야마에서 318mm, 사카이시 하루에에서 305mm, 오노시에서 279.5mm로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을 대폭 웃돌아 모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후쿠이시와 오노시, 가츠야마시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폭우가 내려 침수와 하천 범람으로 중대 재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기상청은 오전 4시

0: 40분에 레벨 5 폭우 특별 경보를 발표했으나 오전 11시 40분 모두 레벨 4 폭우 위험 경보로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 후쿠이 현을 흐르는 쿠즈류강 수계의 다케다강은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범람 우려가 있다며 레벨 4 범람 위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31일 아침까지의 24시간에 내리는 최대 강우량은 후쿠이현에서 120mm, 이시카와현과 토야마현에서 100m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후쿠이현에서는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최대급 경계를 당부하는 동시에 토사재에 엄중히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낙뢰나 회오리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로 지금까지 양국에서 모두 682명이 숨졌고 네팔 측에서는 2,4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의 재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675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실종자도 2,49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인 5명의 행방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국영매체가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55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실종자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각지에서 도로가 단절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의 터널 등에 많은 작업원이 갇혀있는 것으로 보여 중국 등 해외 전문가의 협력도 얻어 구조활동을 할 방침이지만 현지에서는 30일 비가 간헐적으로 내릴 전망이어서 2차 재해 위험에도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네팔의 카날 외교장관이 29일 전화로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양국의 국경에 걸쳐 발생한 재해 중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구조활동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며 양국은 단결,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터널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중국의 전문가 팀을 네팔에 파견하고 지원 물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날 외교장관도 중국과 계속 긴밀하게 연대해 실종자의 구조 활동에 협력해 대응하기로 확인했습니다.
0: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에 대해 카투만두 대학의 빙하와 기후변화 연구자인 리장 바쿠타 카야스타 교수가 29일 NHK 취재에 응했습니다. 리장 바쿠타 카야스타 교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눈과 빙하가 녹는 등 변화가 진행돼 홍수 등 재해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로 앞으로 녹는 빙하가 더욱 늘어나 재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이 미국의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차관 협의를 갖고 중국과 북조선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에 관해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27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은 일본 시간으로 28일 새벽 국무부에서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일미 양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란 정세에 관해 후나코시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후나코시 차관은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는 등 일본의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미 행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ICC 회원국은 12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연차회의 개최지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를 갖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을 주장하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ICC에 가입한 125개국과 지역은 올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연차회의의 개최지를 변경할지

0: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카네 소장과 지금까지 제재가 부과된 판사나 검사 등도 입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대면 참가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회원국 회의 사무국은 곧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계자로부터는 회의가 약 3개월 후로 다가온 가운데 준비와 예산 확보 관점 등에서 최종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달 도쿄 나카노구의 시계 전문점에서 고급 외제 손목시계 4개 모두 약 2억 엔 상당을 훔친 혐의로 칠레 국적의 용의자 2명이 체포된 사건에서 경시청이 CCTV 영상을 추가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두 명으로 보이는 인물이 가게 안에 있던 시간은 불과 6초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칠레 국적으로 주소와 직업 불명인 23세의 피니아 구스만 제레미 파울로 용의자와 33세의 만사노 케사다 보리스 알렉시스 용의자는 지난 25일 도쿄 나카노구의 상업시설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입점한 시계 전문점에서 고급 외제 손목시계 4개 모두 약 2억 엔 상당을 훔친 절도 혐의로 체포돼 29일 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 두 명은 가게에 들어간 직후에 진열대를 망치로 깨고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시청이 가게 안 CCTV 영상을 추가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두 명으로 보이는 인물이 가게 안에 있던 것은 불과 6초 정도였던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가게의 CCTV에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23일 용의자로 보이는 2인조가 가게를 방문해 이번에 도난당한 시계가 놓여있던 진열대를 바라보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 관계자에 따르면 도난당한 시계 중에는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가장 고가인 상품도 포함돼 있어 경시청은 사전 답사를 한 다음 특히 고가인 시계를 노렸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いいね.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쿠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쿠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1: 上野公園 어땠어요?
5: 上野公園은
0: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도우데시다가?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6: 히로크테 기레에데 토테모 요카타데스.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히로크테
0: 는 이 형용사
5: 히로이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기레에데
0: 는 나 형용사
5: 기레에나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를
0: 붙입니다.
5: 도데모 요갔다 데스는
0: 아주 좋았어요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히로크테 히로크테 기레에데 히로크테 기레에데 도데모 요갔다 데스.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5: 지사이, 지사이.
0: 귀엽다는
5: 가와이, 가와이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작고 귀엽네. 작고 귀엽네.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5: 정확하나. 정확하나.
0: 편리하다는
5: 便利나. 便利나.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정확で 便利ですね. 정확で 便利ですね.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 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8: どうぞ.
5: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3: 綺麗.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9: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1: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정보와 저희 NHK 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최근에 이 하나카페에서는 매번 저희들이 첫머리에서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후쿠오카에서 기온이 40도를 넘는 이 혹서일, 이런 날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서는 폭우특별경보 가운데 제일 높은 레벨 5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1: 네, 도쿄에서도 22일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리고 또 천둥 번개도 치고해서요.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0: 네, 정말 급변하는 날씨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날씨가 될지는 늘 좀 조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불안정한 날씨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 뉴스와 기상정보 등 이 최신 정보를 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여름에는 특히 이 날씨가 많이 변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외출하실 때는 많이 이런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저희 하나카페 홍보

0: 의사시죠?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으로부터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NHK 하나카페 덕분에 인연을 맺게 된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N과 마을인데요. 8월 23일 하나카페를 청취하다가 서울 N과 마을에 N가리 대표님이 보내신 메일이 소개돼서 즐거웠습니다. 시사일본어학원의 부설 연구기관이자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민간 지식 플랫폼인 시사일본연구소의 시니어 리빙 신문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칼럼을 위해서 취재차 방문했습니다. 일본 음악과 공존하는 한국 사회를 실버세대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리고 일본 문화가 해외의 음악이나 음악 생활에 영향을 미친 현상을 자포니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연결하는 칼럼을 제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서울 엔카 마을의 정기 모임이 열리는 노래방은 일본의 엔카곡을 상당히 많이 보유한 곳입니다. 이 노래방 자체가 일본의 가라오케에서 시작돼서 한국에서 현지화된 일종의 신자포니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취재에 협조해 주신 엔카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서울 엔카 마을의 회원분들로부터 따뜻한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심각한 음치인 저는 노래는 부를 수 없었고요. 대신 서울 N가 마을의 회원님들의 출중한 N가 실력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어로 이루어진 N가가 이 한국의 감성과 만나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흥미롭게 관찰하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5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을 4천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 서울 N가 마을은요. 한국의 노래를 사랑하는 일본인 동호회 분들과도 정기적으로 교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열광한 일본의 엔가를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즐기게 되신 분들이 서울 엔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듯이 이 신자포니즘을 조명한 NHK 출판의 서적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에서 이 J-POP과 보컬로이드에 열광하는 해외의 젊은 세대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 J-POP과 보컬로이드에 열광할 것 같습니다. 히사이시조 작곡가님과 요로 다케시 교수님의 대담집 한국어판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에서도 이 젊은 시절의 음악 취향이 이후의 음악 취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 N가 마을을 알게 해주신 하나카페도 소개되어 있는 시사일본연구소의 칼럼과 시니어 리빙신문 32호가 있는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의 어드레스도 공유해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여기 예. 어드레스 공유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예. 예. 너무 좋은, 정말 칼럼은 이렇게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그러죠. 그리고 더군다나 보니까 밑에 저희 하나 카페 링크까지 걸어주셔갖고 아, 정말 네. 홍보대사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그 현지 안에서 심각한 음치인 저는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출중한 노래 실력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뭔가 좀 이렇게 또 잘 저희들도 상상이 갑니다. 그래도 아, 저도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일본에서 가라오케가 굉장히 유행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갔는데 저는 뭐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대학원 때 그때 못 부른다고 했더니 나중에 교수님이 일본에서는 한두 곡 정도는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네요.
0: 네. 네, 다른 사람들도 다 부르는데 혼자 안 부르기에는 좀 쑥스럽잖아요.
1: 네, 그렇죠. 일본에서 이게 네. 하나의 뭐 서브컬처니까 그래도 뭐 워낙 회원님들이 잘 부르셔서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 구원모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전에 사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다 잘 회복이 된 뒤에 또 전처럼 이제 전시회 미술관 또 열심히 참관하시고 또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상회화 전시회를 보고 오셨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HK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상회화 개인전, 송영부 개인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는 시각을 넘어 사유를 자극하며 현실 너머의 공간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 탐색을 드러내 대중들과 공유, 소통하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또 3차원 속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사변적으로 해석해 조절과 동화의 상호작용을 넘어선 추상화로 구축하였습니다. 직관과 감정을 곡선과 유기적 형태로 기하학적 질서 대신 생명체를 닮은 형상을 담고 있으며 구조적 엄격함보다는 장식적 자유로움, 신화적 상상력과 자율성으로 낭만주의적 정서를 표현한 빛의 여행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그러면서 질문해 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갔던 추상화는 무엇인지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추상화를 그린다면 어떤 주제로 그리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답변은 방송에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품 사진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 적어주셨는데요. 또 많은 첨부 파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뿐만 아니라 이 사진을 보니까 역시 야 이게 추상화구나. 근데 어떤 건 뭐 그 식탁 같은가 거기에 물고기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작품은 보니까 여기도 식탁 같은데 물고기가 있고 술병이 있고 그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0: 아니면 이렇게 빨간 바탕에 하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렇죠. 무엇일까요? 네, 분필 같기도 하고
1: 봉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분필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추상화의 묘미인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좋은 작품 여기서 감사하고요. 근데 질문이 야, 이 그림의 문외 아닌 저에게는 좀 어려운데 이충현 아나운서 어떤 추상화 어떤 게 제일 관심이 갔습니까?
0: 저는 추상화라고 하면 저희 방송에도 한번 출연을 해주셨던 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이우환 작가님이세요. 네. 네, 이우환님의 작품 일반적으로 추상화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인터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1: 네.
0: 네, 그래서 그 일본의 모노파와 연결되는 현대미술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인데 뭐 선으로부터 아니면 점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 이우환 작가의 추상화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이대호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1: 저는 뭐 추상화인지 좀 정통 추상화는 아닌데 미안한데 뭐 역시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역시 그 사회의 전쟁의 잔혹성이라든지 이것을 정말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 내용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보고서 좀 어떤 메시지성이 있어서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상화, 그 다음에 한국에도 이분도 추상화라고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김환기 님의 우주라는 그림이 이것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뉴스에서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경매에 나왔는데 132억 정확하게 막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국 화가 중에 132억?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점 찍으면 되는 거 아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약간 소용돌이 같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우주의 태양계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정묘화였는데 잘 보고 있으면 약간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야 이거 역시 뭔가 다르다 이랬는데 그래도 132억은 좀 문외한으로서 잘 몰랐습니다.
0: 네, 모든 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뭐 언감생심 제가 추상화를 그린다는 건 뭐 꿈꾸기도 어려우니까 무슨 추상화를 그리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은 감히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0: 네, 구원부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은 토야마시 야츠오마치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오하라 가제노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농작물이 바람의 피해를 입지 않고 풍작이 되도록 기원하는 이 오하라 가제노봉은 이 3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석양이 질 무렵에 똑같은 유가타와 합비 차림을 한 무용수들이요. 이 호궁이라는 악기와 또 삼위생 악기들 가지고 지까따라고 불리는 이 반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칠오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사가 일곱 글자와 다섯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오하라라는 뭐 추임새 같은 것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0: 네, 이 오하라라고 하는 말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오하라이, 크게 웃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오하라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마을 안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던 것이 오하라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이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볏짚 다발이 크게 자라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큰 볏짚을 일본 말로 오와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야스오 근처에 있었던 요하라무라라고 하는 곳에 젊은 아가씨가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오하라무라 설이 있는데 아주 설이 많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아무튼 태풍이 오는 시기에 이 수확 전에 벼가 바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바람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이 풍작 기원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 맞슬이를 가제노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단에마끼봉, 그러니까 씨 뿌리는 봉, 또 모내기봉, 또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 쉬는 날을 이렇게 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요. 거기서 이 명칭이 유래됐지 않나,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오하라 카제노봉에는 춤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씨를 뿌리고 벼를 베는 농사일의 움직임을 표현한 풍년춤, 호우냉 오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농사일의 모습을 직선적이고 힘찬 움직임 속에서 아주 섬세함을 담아 표현한 매력적인 춤인 남자춤, 그러니까 오또꼬 오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야츠오의 사계절을 표현한 여자춤, 온나오돌이, 그리고 남자춤과 여자춤을 조합해서 남녀가 짝을 이뤄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추는 남녀 혼합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일본의 축제라든가 이 춤이라고 하면은 아주 화려한 춤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하라 카제노봉은 그것과는 좀 정반대 아주 조용한 춤이 특징입니다.
1: 네, 이 도야마현의 야츠오 맛집에 가실 분들은요, JR 도야마역에서 다카야마 본선을 타시고요, 에츄 야츠오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 항공편을 이용하실 경우에 도야마 공항까지 가셔서 공항에서 이제 택시로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어느 편을 이용하셔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0: 네, 오늘 관광 정보는 도야마시 야츠오 마치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오하라 카제노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업로드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는 최신 뉴스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 아래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로드한 다음에 3개월 정도 되면 원칙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나가사키 원폭의 날 81년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해서 그해 말까지 7만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열린 평화 기념식을 짧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군마현 누마타 축제에서 여자들만이 지는 탱구 미꼬시라는 영상인데요. 이 군마현 누마타 시에서 8월 3일 누마타 축제가 열린 가운데 이 커다란 탱구 얼굴의 가마, 미꼬시를 만들어서 여자들만 짊어지는 탱구 미꼬시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이 탱고는 요괴나 요사스러운 마귀로 불리며 두려워했던 그 전설상의 존재였지만요. 이후부터는 신으로 숭배해왔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쿠마모토 종합병원, 지진 발생

0: 때 수술실 모습 영상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구마모토 야스시로시의 핵심 병원 가운데 하나인 이 구마모토 종합병원의 수술실 카메라에 지진 발생 시의 생생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7월 28일에 발생했던 구마모토 지진이 얼마나 큰 흔들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은 단수로 인해서 일반 외래 진료를 중단했지만 8월 5일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1: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많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느끼신 점,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 많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주변에도 태풍들이 연달아 계속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바람뿐만 아니라 폭우 아니면 폭염에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크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크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크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1: 上野公園 어땠어요?
5: 上野公園은
0: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도우데시다까?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3: 히로크테 기레에데 토테모 요카타데스.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히로크테
0: 는 이 형용사
5: 히로이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기레에데
0: 는 나 형용사
5: 기레에나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를
0: 붙입니다.
5: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는 아주 좋았어요. 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広くて 広くて 綺麗で 広くて 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5: 小さい, 小さい.
0: 귀엽다는
5: 可愛い, 可愛い.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5: 正確な 正確な
0: 편리하다는
5: 便利な 便利な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正確で便利ですね。正確で便利ですね。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どうぞ.
5: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3: 綺麗.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8: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1: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30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후쿠이현의 세계시에 발표했던 레벨 5 폭우 특별경보를 오전 11시 40분 레벨 4 폭우 위험경보로 변경했습니다. 후쿠이현에서는 지금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각지에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해에서 뻗어나온 전선을 향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영향 등으로 동일본과 서일본에서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져 후쿠이현에서는 29일 밤부터 발달한 비구름이 걸쳐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의 24시간 강우량은 후쿠이현의 가쓰야마시에서 346.5mm, 후쿠이시 미야마에서 318mm, 사카이시 하루에에서 305mm, 오노시에서 279.5mm로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을 대폭 웃돌아 모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후쿠이시와 오노시, 가쓰야마시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폭우가 내려 침수와 하천 범람으로 중대 재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기상청은 오전 4시 30분에 레벨 5 폭우 특별 경보를 발표했으나 오전 11시 40분 모두 레벨 4 폭우 위험 경보로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 후쿠이현을 흐르는 쿠즈류강 수계의 다케다강은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범람 우려가 있다며 레벨 4 범람 위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31일 아침까지의 24시간에 내리는 최대 강우량은 후쿠이현에서 120mm, 이시카와현과 토야마현에서 100m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후쿠이현에서는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최대급 경계를 당부하는 동시에 토사재해에 엄중히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낙뢰나 회오리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로 지금까지 양국에서 모두 682명이 숨졌고 네팔 측에서는 2,4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의 재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675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실종자도 2,49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인 5명의 행방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국영매체가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55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실종자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각지에서 도로가 단절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의 터널 등에 많은 작업원이 갇혀있는 것으로 보여 중국 등 해외 전문가의 협력도 얻어 구조활동을 할 방침이지만 현지에서는 30일 비가 간헐적으로 내릴 전망이어서 2차 재해 위험에도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네팔의 카날 외교장관이 29일 전화로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양국의 국경에 걸쳐 발생한 재해 중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구조활동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며 양국은 단결,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터널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중국의 전문가 팀을 네팔에 파견하고 지원물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날 외교장관도 중국과 계속 긴밀하게 연대해 실종자의 구조활동에 협력해 대응하기로 확인했습니다.
0: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에 대해 카트만두 대학의 빙하와 기후변화연구자인 리장 바쿠타 카야스타 교수가 29일 NHK 취재에 응했습니다. 리장 바쿠타 카야스타 교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눈과 빙하가 녹는 등 변화가 진행돼 홍수 등 재해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로 앞으로 녹는 빙하가 더욱 늘어나 재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이 미국의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차관 협의를 갖고 중국과 북조선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에 관해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27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은 일본 시간으로 28일 새벽 국무부에서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중국을 둘러싼 재반 과제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일미 양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란 정세에 관해 후나코시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아칸의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후나코시 차관은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는 등 일본의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미 행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장인 아칸의 토모코 소장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ICC 회원국은 12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연차회의 개최지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를 갖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을 주장하며 아칸의 토모코 소장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ICC에 가입한 125개국과 지역은 올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연차회의의 개최지를 변경할지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칸의 소장과 지금까지 제재가 부과된 판사나 검사 등도 입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대면 참가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회원국 회의 사무국은 곧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계자로부터는 회의가 약 3개월 후로 다가온 가운데 준비와 예산 확보 관점 등에서 최종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달 도쿄 나카노구의 시계 전문점에서 고급 외제 손목시계 4개 모두 약 2억 엔 상당을 훔친 혐의로 칠레 국적의 용의자 2명이 체포된 사건에서 경시청이 CCTV 영상을 추가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두 명으로 보이는 인물이 가게 안에 있던 시간은 불과 6초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칠레 국적으로 주소와 직업 불명인 23세의 피니아 구스만 제레미 파울로 용의자와 33세의 만사노 케사다 보리스 알렉시스 용의자는 지난 25일 도쿄 나카노구의 상업시설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입점한 시계 전문점에서 고급 외제 손목시계 4개 모두 약 2억 엔 상당을 훔친 절도 혐의로 체포돼 29일 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 두 명은 가게에 들어간 직후에 진열대를 망치로 깨고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시청이 가게 안 CCTV 영상을 추가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두 명으로 보이는 인물이 가게 안에 있던 것은 불과 6초 정도였던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가게의 CCTV에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23일 용의자로 보이는 2인조가 가게를 방문해 이번에 도난당한 시계가 놓여있던 진열대를 바라보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 관계자에 따르면 도난당한 시계 중에는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가장 고가인 상품도 포함돼 있어 경시청은 사전 답사를 한 다음 특히 고가인 시계를 노렸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도,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いいね.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쿠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쿠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1: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